0: 같이.
1: 아, 그게 맞아. 어. 이게 로비.
0: 로비.
1: 응.
0: 로비게 디루멘네티마.
1: 아, 와, 와.
0: 사라야 니다니에. 이름만 로비 디루 몬다네.
1: 디루 네티마 다타네 코이. 라와 키에르 키스네가 도 미키에치 키에니 도 라와마. 오케이. Sharif, show a friend and acting get there and love came as Pashang in game. What a rangal.
0: Kala.